0: ABC 34의 비트랑 바이어 스타즈 11,000.
1: 리퀘스트 캔슬을 스피드 디스트릭트 ABC 34에서
0: ABC 34의 듀듀 트래픽 컴플라이 with all restriction over Venus.
1: Unable due to performance ABC 34에서
0: ABC 34의 드라자나 미리 스피드 280 노트 아래
1: 리퀘스트 스피드 280 노트 아래 ABC 34에서 東京アプローチ APG 348-11,000
0: APG 348 now this time fly heading 030 vector 2 Sina
1: fly heading 030 APG 348
0: Sina 201 will you speed 190 knots
2: This is speed 190 knots Sina 201
0: Orange runner 33 literal maintain 7000
3: 7000 orange 38
0: This is the same with your navigation direct to Gina, maintain 4000, until Gina, 3-4 left runway, 3-4 left approach.
4: Direct Gina, maintain 4000, until Gina clear, dial-less, 3-4 left approach, is back 5-7.
0: Orange runner 33X, fly heading 010, vector to Gina.
3: Hey, 010, 7000, origin 338.
0: Gina 201, turn right, 200, literal maintain
1: 4000.
0: Light,
2: Linear 201, turn right heading 200, literal maintain 4000. Light on heading 200, descend maintain
0: 4000, clear 201. APC 348, did you commit?
1: Confirm heading 030, turn maintain 11000, APC 348.
0: Affirm.
1: APC 348.
0: KLM 61, literal maintain 11000.

0: FM 731 미지모 나비에이션 디렉션 미팅센 화성 선원주 케미스 레퍼런스를 남아있는 리폼 가이드가
1: 다이렉 케미스 메인테인 5사즈 언틸 케미스 클리어 포 아이스를 러닝 34 라이트 FM 731
0: 에피 5스테이 미켄 프레젠트 스피드
2: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

0: 어프로치 코리아 703 리퀘스트 스피드 오버 프렐타 스피드 212.
1: 코리아 703 cancel all restriction continue descend 9000.
0: Cancel all restriction continue descend 9000. 코리아 703 heavy. Thank you.

0: 그래서 배트리트 드로우나 위스키트 2 만들어 놓으로 코펜 아트 만들어 놓으
1: Do this thing to do 10 knots and cop and 1 3 0 0 0 and a little bit 3 2 0

0: 이제 나이가 D4나 리스트 2 번들어 크로스 코벤한테 만들어 타자.
1: 스피드 원대로 크로스 코벤한테 만들어 타자. 이제 나이 D4.
2: 저쪽에 17, 서비스로 가자. 17.
0: 7
3: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

0: 저기 그 5-minute 기다리시고 150마일 150마일 152km
1: 157
0: 자기 앞으로 지나 외방
1: 직
0: left 클리어드 바이 아슬람
1: 그거를 바라이버
0: 전화 이곳에 left 2 5-minute 기다리시고 157

0: China 7126, require Pasadena.
1: 도쿄 포지 제지열 1107 메이팅 플라이레벨 150.
0: 제지어 1107 도쿄 프로즈 스펙타이레스 양키 런베 1107 프로즈 쿠르비 여스 1부 골프로이 볼 피스로 메인텐 1107 전시 9997
1: 스펙타이레스 양키 런이 1107 랩트 클리어 비아 선풀 골프 어라이벌 디셋 그 1107 편의치 2997 제지어 1107
0: 54 전 바이트링 27 드로우
2: Right ahead, it's a little bit before 4.
0: Dynasty 126, we said West to Venus.
1: Sorry to Venus, Dynasty 126.
0: 5044, contact radar 120, respond to.
2: 120 to the before 4.
0: AMP 360, lockdown, left heading the 360.
3: Heading 360, repeat. 360.
0: オレンジライナー14ビクレスコペンリセラメンテンファルボー150
4: ダイレクトコペンリセラメンテンファルボー150オレンジライナー14

0: 나는 버스 시간 날 나비바이 급속 아이레스 즈르 아이레스 즈르란데 바운스 즈르.
1: Class Zulu approach runway 16 left China post 2 7.

0: 통과하고 T40 차량 느낌 브레이크 들어.
1: 네, 브레이크 들어 통과하고 싶어.
0: 관리자님 사이방 4 파이링 340 벡터 뷰 3000포 디스타 맨센 6000.
2: 6KD 340 디스타 맨센 6000 or 9514.
0: 재판에 H69는 6 디스타 맨센 3000.
2: 3000 재판에 H69.
0: 니폰카고 T40 레디 스피치 2-3 들어가.
1: 스피드 2-3-0 니폰카고 T40.
0: 에피치 364 콘택 카리콘 카바
2: 11-8-3-5 11-8-3-5 에피치
0: 364-9 니폰카고 T40 디테일러맨센 8000.
1: 디테일러맨센 8000 니폰카고 T40. 아프로치 에피치 54, 리퀘스트 디지브 노멀 스피드.
0: 에피치 584, 메인테인 220 노트와 그레이터.
1: 메인테인 220 노트와 그레이터, 에피치 54.
0: 자판의 H69, 6장, 레프팅 290.
2: 레프팅 290, 자판의 H69.
0: 에피치 584, 차항, 라이트링 230.
1: 다음 라이트는 230 APG
0: 5F4. 니폰카고 T40 레디 스피치 210 넘버래.
1: 스피치 210 어레 니폰카고 T40.
0: 에피치 584 스탠바이 파다 디펜 아나다 3마.
1: 에피치 5F4. 브러치 니폰카고 T40 아워 사이간 브러치 스피드 170.
0: 어? 커피. 자파니엔터 6차이나 6차항 레프팅 340 디스타르멘트 1800.
2: 240 디스타르멘트 1800 자파니엔터 6차항